아마도 기살래 나싱의 동댕 서야 서야 양보 파이버니 고보 발로크 서야 어서야 어서야 두다 두박여 나이데 서야 나마다 아마도

목도에 팔면에 막은 어머도 어머도 어머도 어말랄레 불나무 누게 어머도 따사다 어뿐카 나이데 어머도 나 어떤 사람은 나지 어고 보는 가는 나지도 서야 서야 거 살래 어서 보이보 당선호 봉래 서야 어서야 어서야 걸러 수비부 당산호 봉래 서야 서야 능나오 어카르오 레데 서야 서야 어디네 탕글레 그나 파에는 목도 따부 노릉디도 서예 서야 서예 야말레 어바부니 꽝나릉도로 서예 서예 어서야 캐랑래 나보루 파이네 서야 어서야 야말래 어바보니 꽁나루 도루 서야 어서야 어서셔래 어리바고 파이네 서야 서야 띠닐래 타가녀 크나노 파이네 서야 어서야 어서야 목들레 따포노르데 서야

아, 들딜랑 시르랑고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다는데 뭐냐 양네 모두 모두 모두 야팔레 어마이클레 코롤랑고 모두 어머도 어머도 다사대 뭐네 양네 어머도 어머도 어토야래 미시네 뭐뭐를 랑보 어머도

커라커나워 어구 뭘 팔겠나 나도 모두 모두 이끌래 모두 파여 쇼파게 서야 어서야 어서야 어양마 서야드 너너 서야 어서야 어디네 탕만의 그나노 파이네

0: 하이게 증 아디니니 싱문거 노디스니 포크 뮤직 노디 싱이던거 때 시니 하스테니브 포크 뮤직 노디 싱작 나이너 그랭게 당디 때 크나이 당디 101.6 메가헤르츠 FM 오젠터나 담샤 증 담샹게 쇼디 탐지 하이 어싱노 나르글라이네 나이너 도몽노 어머하이 싱문거 카무중고 바 카포르 자킨강게 증 청라이네 헹가이 노록 어저라고 꼭두 클라이마네 카이니 넘버로 9485007172 고 꼭두 클라이마네 테케사 똥나이 0281232262 하게 노록 어저라고 나이네그나 테케샤 보똥나이 테케샤 넘버로 꼭두 클라이디 9485007172 tumungno aro jingjal angai tongkha aro tei sing kok salainai do aikena ro kok duk khainani chengdi ketal number o yakha ketal number yaba salbrum brum no tongo haipano ajara wonoro aro disturb man khangka kai 9485007172 kok duk khlaiman nai yaba nai ne gina hello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Do, and Gagai, sing night, take a sunny yaglo, and can I don't need do? Hm, by. Ah, Tintinik bang mashing mung sing line. Tainer of bo to mung no man can gagai, cock to kay hordi, cock to me wishing tay, tinkrang line.